0: 한다고 나 옆에 세우란지 Yes or no?
1: 네. Tune it in. Turn it up.
2: Peace FM. Peace FM.
1: Tune it in.